KK Holdings, 신기량도한 세트로 한자사이다 도마뚜은 CEO, 오리올 하이드로 파다스, 신기량도한 영신푸, 신기량도한 하이드로 파다스.